0: 그거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.
1: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3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 This is THWH Palau.